城市广播网，北部90.1，台北健康，中部92.9，城市广播，南部97.1，台南之音。Yeah, 你 up and 내려와 yeah. 기꺼이 받을 crown 나 왜 back and touching down yeah. It's the king of the